사가 사니 바니 사가 마겠어 사니니 파 마니니 파니니 마파파 가파 파니 파파파 마마가 가사니 니 사가 사 사가 마가 가마파 마마 파니 파 파니 사니니 사가 사